그렇게 알면 내 딸을 살론 입지 뛰는 법한 전 Always looking cute 난 레이드 디자인의 둔 And you push them cause we're I'm seeing you burn cause they wear 뛰는 돈 got it gone Adjust your breath alone